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6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헬기가 이란 측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는 무사하다고 하면서도 미군은 자위를 위해 이란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혀 전투 종결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을 놓고 불투명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SNS에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경계 감시 활동 중이던 미군 헬기가 이란 측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명의 조종사는 무사하다고 한 뒤 미국은 이 공격에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란에 대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격추된 것은 공격 헬기 아파치 한 대로 오만의 해안 근처에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일 오후 5시 15분쯤, 일본 시간으로 9일 오전 6시 15분쯤 추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새벽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적어도 어느 정도 전망이 설 것이다라며 진전을 강조했었는데 전투 종결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을 놓고 불투명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SNS 투고를 통해 미군의 공격 헬기가 격추됨에 따라 자위를 위해 이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일 오후 5시, 일본 시간으로 10일 오전 6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상응하는 대응이다라며 대규모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헬기가 이란 측에 의해 격추됐다고 밝히자 이란 국영 미디어는 일본 시간으로 10일 오전 5시 반쯤 지나 SNS에 투고를 통해 군 정보 소식통의 이야기라며 지난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적인 작전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적이 헬기 추락을 구실로 다시 행동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간의 북조선 방문을 마쳤습니다. 양국이 우호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김정은 총비서와 북조선의 핵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이래인 북조선 방문을 마치고 9일 귀국했습니다. 8일 열린 김정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이 외교와 군사 등의 교류 강화와 함께 경제와 무역, 인적 왕래 등의 확대를 추진할 생각을 나타내고 두 정상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조선의 핵개발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됐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번인 2019년에 북조선을 방문해 가진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지역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완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이번에 양국 발표나 보도에서는 지금까지 핵개발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최근 비핵화에 대해 두드러진 언급은 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에는 중국과 북조선이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조인 65주년을 맞이합니다. 양 정상이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관계 강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북조선의 핵개발 등 조선반도 문제에 앞으로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가 초점이 됩니다.
0: 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근처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는데 현지에서는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8일 오전 필리핀 부근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진원에서 가까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라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37명이 사망하고 488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4명이 실종돼 소방이나 군 등이 구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레이트 경계가 크게 어긋나 움직였기 때문에 주변에 힘이 가해져 지진이 일어나기 쉬워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당분간 지진 활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화산 지진 연구소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일본 시간으로 9일 오전 11시까지 1100회 이상의 지진이 관측돼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 국토교통성은 이란 정세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 공급의 편중과 정체와 관련해 자동차 정비와 주택 등의 분야에서 9,500건의 상담이 들어와 이 가운데 850건에 대해서는 상황을 특정해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이란 정세로 석유 관련 제품 공급의 편중과 정체가 우려된다며 지난 4월에 창구를 설치해 상담을 접수하는 동시에 전국 운수국 등을 통해 청취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6월 5일 시점에서 상담 건수가 약 9,50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신나와 엔진오일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주택 관련 업계에서는 단열재 등 나프타로 생산되는 자재가 부족하다는 상담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이 가운데 약 850건에 대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제산업성과 연대해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네코 국토교통상은 9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파악된 상황에 섬세하게 대응해 건설주택자재나 윤활유 등의 공급 편중과 유통정체를 해소하고 지역의 생활과 경제를 지탱하는 건설업과 자동차 정비, 버스, 택시, 트럭 사업 등의 공급 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 군의 시르스키 최고사령관은 군의 능력 향상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의 개발과 포병부대의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

전략적으로도 러시아에 대항해 나갈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시르스키 최고사령관은 9일 SNS를 통해 군 능력 향상을 위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서 우리는 어려운 전쟁을 싸우면서 동시에 미래의 군을 형성해야 한다며 군의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점 분야로서 미사일 개발을 들 수 있다며 러시아 영내 깊숙이 공격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2,000km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또 포병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전쟁에서의 경험으로 그것은 정반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포병부대를 강화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의 개발과 포병부대의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현재 계속되고 있는 군사 침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러시아에 대항해 나갈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5과 택시에서 행선지를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네,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온천을 취재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왔습니다. 택시로 지고쿠다니 야엔고엔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자, 그럼 제1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2: どちらまで?
0: 어디까지요?
1: 미아가 행선지를 말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1: 택시 기사는
2: はい、わかりました。
0: 네, 알겠습니다.
2: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0: 여기는 처음이에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はい、初めてです。
0: 네, 처음이에요.
3: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0: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1: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은 추우니까 원숭이가 많이 온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네, 온천에 들어가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인데요. 해외에서도 스노몽키라고 불리며 유명하죠.
0: 온천이 있는 공원은 산 속에 있는데 겨울에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쯤 걸어가야 해요. 눈이 쌓이면 걷기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원숭이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 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 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 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원숭이 온천까지 부탁합니다.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0: 이걸 배우면 택시에서 행선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猿の温泉은
0: 원숭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4: 猿
0: 원숭이하고
4: 온센
0: 온천 사이에 노 는 두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4: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오네가이시마스는
0: 부탁합니다라는 뜻으로 의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행선지를 말할 때는 장소 이름 뒤에
4: 마데를
0: 붙이고
4: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네가이시마스. 사루노 온센마데 오네가이시마스.
0: 그럼 택시 기사와 승객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どちらまでですか?
6: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ちらまでですか?
1: 어디까지예요?
4: どちらまで에
0: どちら는 의문사인데
4: どこ
0: 어디에 정중한 맛입니다. 이어서 승객의 대답입니다.
5: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1: 공항까지부탁합니다。
4: 空港
0: 는공항이라는뜻인데空港의우와오는길게발음합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空港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0: 그럼행선지를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도쿄스카이트리에가려고택시를탔다고가정해보세요도쿄스카이트리는
4: 도쿄스카이트리도쿄스카이트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도쿄스카이트리までお願いします
1: 택시기사에게메모와지도를보이면서가달라고하는경우도있지요
0: 그럼지도를보이면서이호텔까지부탁합니다라고말해볼까요이호텔은
4: こ호호텔この호텔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5: この호텔までお願いします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에나온
4: お願いします
0: 라는표현의편리한사용법을소개해드리죠
4: お願いします
0: 의앞에명사를붙이면부탁을할때사용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호텔에서체크아웃을하고싶을때는
4: 체크아웃お願いします
0: 라고합니다음식점이나카페에서커피를주문하려면커피는
4: コーヒ
0: ー니까
4: コーヒーお願いします
0: 라고합니다계산해달라고할때는계산
4: お会計
0: 를써서
4: お会計お願いします
0: 라고하면됩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チェックアウトお願いしますコーヒーお願いしますお会計お願いします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どちらまで?
3: 猿の温泉までお願いします
2: はい、わかりましたこちらは初めてですか?
3: はい、初めてです猿の写真を撮りに行きます
2: そうですか、今日は寒いから猿がたくさん温泉に入ってますよ
6: 春さんの知恵袋
1: 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택시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의택시는거리에따라요금이정해져서미터기에표시되기때문에기사에게물어볼필요가없습니다
1: 네아주편리하죠택시는어디서탈수있나요
0: 공항이나역호텔관광명소에는대부분택시승강장이있습니다그리고도시에서는빈차가많이달리고있어서손을들어서세울수도있죠택시뒷문은자동문으로기사가열고닫으니까승객자신이열고닫지않도록주의하셔야해요
1: 빈차인지는어떻게구별하죠
0: 빈차일경우대시보드위에한자두글자로
4: 그샤
0: 빈차라고표시되어있습니다
1: 네미리사진같은걸보고한자를알아두면좋겠네요전화로부를수도있나요
0: 네영어나다른언어로된예약앱도있습니다택시대수가적은지방에서는예약을해놓는게안심이되겠죠
1: 네택시는편리하기는하지만대도시에서는차가밀려서예상보다시간이많이걸리기도하죠
0: 그렇죠차가밀려서오래택시에타고있으면그만큼요금이불어나니까주의하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